0: 안심지. 에라 척바. 아주 많아. 세요포트 디 마사 쇼컨 강다버도. 아주 아이니 하이젠인 거지. 과기 마루이나. 아이니 아이나 더로부 타고 코디 먹다. 마루시에. 빨리나 카나가 타고싱아지. 더비버타 아래게디. 거기 야나 마이 빠컨.
1: 마니푸리 자고이보. 뿡 이세기 탄타나 마사 톡나 파자할리. 아헨 바마군 하블리. 나하 오이나 칼라부 요카나바 뿡 이세기 람다. 하이토이 싱토이보 웃바기다망. 상기트 나택 에카데미 뉴 델리나. 세히 니푸기 마카달라이바 아티스팅 다비바. 우스타드 비스밀라 칸 유바 푸르스카르 리싱아니 쿤마리 마나 라우톡바다. 닥터 루크람 탐파마니 야우라크리. 뮤직 포 댄스 마니푸리 기 카테고리다 자티 타키 마나 팡라가다바 닥터 루크람 탐파마니.
2: 그메테 와히다 탱라바수 탱나 하이보 와히두마 닝샹아가 누아이자바 마디 파위 낙범수 포이 야므 칸나 아사디 타우르데 시르말 바가왓 기타기 아니 수바이 디아이기 니푸트레 수바 슬록다 하이바 카르마네 바디가라스테 마 팔레수 가다자나 마 카르마 팔레 헤투르부 마테 sangostva kalmanina koi result ki yenga duty tawwa nataba result tu phajaroina khalaga duty tawudana chien bajuna taba aduna phol gi yengdana karma tawbagi adugi wakhaldan aina tawjari ba khara aigi art ki lamchida music ta dance ta lejari ba khara jidaina hanbali tana dum ngasi ba hona jarakpa sigi mai ki tangdi phangbra na de maina khanje amarom de sumuk aigi feel se malempum ba dalai ba art ki form ma ma music ki oiro dance ki oiro adaiduda manipur khaktar laiba composite art form ꯄꯣꯛꯄꯗꯒꯤ ꯁꯤꯕ ꯐꯥꯎꯗ ꯑꯩꯈꯣꯏꯒꯤ ꯃꯅꯤꯄꯨꯔꯤ ꯕꯩꯁꯅꯞꯁꯤꯡꯒꯤ ꯃꯅꯤꯄꯨꯔꯤ ꯁꯃꯥꯖꯗ ꯑꯗꯨꯝ ꯆꯪꯉꯒ ꯂꯩꯔꯕ ꯃꯅꯤꯄꯨꯔꯤ ꯅꯥꯠ ꯁꯪꯀꯤꯔꯇꯟ ꯑꯩꯈꯣꯏꯒꯤ ꯃ꯭ꯌꯨꯖꯤꯛꯁꯨ ꯌꯥꯎꯕ ꯑꯗꯨꯒ ꯆꯣꯂꯣ ꯃꯅ ꯗꯥꯟꯁ ꯌꯥꯎꯕ ꯑꯅꯤꯃꯛꯅ ꯌꯥꯎꯕ ꯑꯗꯨꯒ ꯊꯤꯌꯦꯇꯔ ꯌꯥꯎꯕ ꯂꯣꯏꯅꯃꯛꯀꯤ ꯀꯝꯄꯣꯖꯤꯠ ꯑꯣꯏꯕ ꯑꯥꯔꯠ ꯐꯣꯝ ꯑꯃ ꯑꯣꯏꯕ ꯑꯗꯨꯒꯨꯝꯕ ꯃꯅꯤꯄꯨꯔꯤ ꯅꯥꯠ ꯁꯪꯀꯤꯔꯇꯟ ꯇꯧꯔꯨꯕꯗꯨꯅ ꯃꯔꯝ ꯑꯣꯏꯔꯒ ꯑꯩꯅ ꯍꯟꯗꯛ ꯐꯪꯖꯔꯤꯕ ꯀꯦꯇꯒꯣꯔꯤꯁꯤꯁꯨ ꯗꯥꯟꯁ ꯑꯦꯟ ꯃ꯭ꯌꯨꯖꯤꯛꯇ ꯐꯪꯉꯛꯄꯁꯤꯃ ꯌꯥꯝꯅ ꯅꯨꯡꯉꯥꯏꯖꯩ ꯑꯩꯒꯤ ꯏꯃꯥ ꯏꯄꯥ ꯄꯤꯁꯛꯄꯤꯂꯤꯉꯩꯗꯒꯤ ꯑꯩꯕꯨ ꯇꯝꯕꯤꯔꯛꯄꯒꯤ ꯑꯣꯖꯥꯁꯤꯡ ꯑꯗꯨꯒ ꯃꯔꯨꯞ ꯃꯄꯥꯡ ꯄꯨꯝꯅꯃꯛꯇ ꯑꯩꯒꯤ ꯊꯃꯣꯏꯗꯒꯤ ꯊꯃꯣꯏ ꯁꯦꯡꯅ ꯊꯥꯒꯠꯆꯕ ꯐꯣꯡꯗꯣꯛꯆꯔꯤ
3: ꯂꯝꯗꯝ ꯑꯁꯤꯗ ꯇꯣꯉꯥꯟ ꯇꯣꯉꯥꯟꯕ ꯖꯒꯣꯏ ꯏꯁꯩ ꯇꯧꯕꯤꯔꯤꯕ ꯑꯥꯔꯇꯤꯁꯁꯤꯡꯗ ꯊꯝꯕꯤꯅꯤꯡꯕ ꯋꯥꯐꯝ ꯈꯔ ꯊꯝꯕꯤꯌꯨ
2: ꯃꯌꯥꯝꯅ ꯍꯥꯏꯅꯕ ꯏꯁꯣꯔꯒꯤ ꯋꯥꯌꯦꯜꯗꯤ ꯇꯞꯄꯇꯅꯤ ꯁꯣꯏꯕꯗꯤ ꯁꯣꯏꯗꯦ ꯍꯥꯏꯕꯒꯨꯝꯕꯅꯤ ꯑꯩꯅ ꯑꯩꯅ ꯍꯣꯠꯅꯔꯤꯕ ꯑꯩꯅ ꯑꯩꯅ ꯆꯪꯁꯤꯜꯂꯤꯕ ꯄ꯭ꯔꯣꯐꯦꯁꯟꯗꯨꯗ ꯑꯩꯅ ꯑꯩꯅ ꯆꯪꯁꯤꯜꯂꯤꯕ ꯂꯥꯏꯟꯗꯨꯗ ꯍꯟꯕ ꯂꯩꯇꯅ ꯍꯣꯠꯅꯔꯒꯗꯤ ꯅꯣꯡꯃ ꯅꯠꯇ꯭ꯔꯒ ꯅꯣꯡꯃꯗꯤ ꯁꯣꯏꯗꯅꯃꯛꯀꯤ ꯍꯣꯠꯅꯖꯔꯨꯕ ꯈꯔꯗꯨꯒꯤ ꯑꯩꯅ ꯊꯥꯔꯤꯕ ꯄꯥꯝꯕꯤꯗꯨꯒꯤ ꯃꯍꯩꯗꯤ ꯁꯣꯏꯗꯅ ꯐꯪꯒꯅꯤ ꯍꯥꯏꯕ ꯋꯥꯐꯝꯁꯤ ꯊꯝꯃꯒ ꯃꯊꯛ ꯊꯣꯡꯕꯁꯤꯡ ꯑꯍꯟ ꯑꯣꯏꯔꯕ ꯑꯩꯈꯣꯏꯒꯤ ꯍꯥꯟꯅꯒꯤ ꯑꯦꯛꯁꯄꯤꯔꯤꯌꯦꯟꯁ ꯂꯩꯔꯕ ꯃꯊꯛ ꯊꯣꯡꯕꯁꯤꯡꯅꯁꯨ ꯃꯈꯥ ꯇꯥꯕꯁꯤꯡꯕꯨ ꯂꯝꯖꯤꯡꯕꯗ ꯊꯃꯣꯏ ꯁꯦꯡꯅ ꯂꯝꯖꯤꯡꯕ ꯑꯗꯨꯒ ꯃꯈꯥ ꯇꯥꯕꯁꯤꯡꯅꯁꯨ ꯃꯨꯛ ꯑꯍꯟꯁꯤꯡꯗꯨ ꯕꯦꯕꯍꯥꯔ ꯇꯧꯕ ꯀꯥꯏ ꯈꯨꯝꯅꯕ ꯃꯊꯛ ꯃꯈꯥ ꯈꯪꯅ ꯆꯠꯅꯔꯒꯗꯤ ꯃꯤꯑꯣꯏꯕꯤ ꯃꯔꯤꯁꯤ ꯂꯣꯏꯅ ꯐꯅꯤ ꯑꯗꯨꯅ ꯍꯤꯔꯝ ꯈꯨꯗꯤꯡꯃꯛꯇ ꯀꯂꯥꯗ ꯑꯣꯏꯔꯣ ꯑꯗꯩ ꯂꯥꯏꯔꯤꯛ ꯂꯥꯏꯁꯨꯗ ꯑꯣꯏꯔꯣ ꯈꯨꯗꯤꯡꯃꯛꯇ ꯃꯗꯨꯒꯤ ꯃꯔꯤꯗꯨꯅ ꯌꯥꯝꯅ ꯐꯕ ꯃꯔꯤꯃ ꯄꯣꯔꯛꯀꯅꯤ ꯑꯗꯨꯃꯥꯏꯅ ꯊꯛꯁꯤ ꯈꯥꯁꯤ ꯈꯪꯅ ꯆꯠꯃꯤꯟꯅꯁꯤ ꯍꯥꯏꯕ ꯋꯥꯐꯝꯁꯤ ꯊꯝꯖꯅꯤꯡꯉꯤ
4: ꯁ꯭ꯄꯣꯔꯠꯁ ꯀꯤ ꯄꯥꯋꯔ ꯍꯥꯎꯁ ꯅꯤ ꯍꯥꯏꯅꯔꯤꯕ ꯏꯔꯝꯗꯝ ꯃꯅꯤꯄꯨꯔ ꯑꯁꯤ ꯇꯣꯉꯥꯟ ꯇꯣꯉꯥꯟꯕ ꯃꯁꯥꯟꯅ ꯀꯌꯥꯗ ꯏꯔꯩꯆꯥꯁꯤꯡꯅ ꯃꯅꯥ ꯀꯌꯥ ꯐꯪꯕ ꯉꯝꯗꯨꯅ ꯃꯥꯂꯦꯝꯒꯤ ꯑꯃꯗꯤ ꯖꯥꯇꯤꯒꯤ ꯐꯝꯄꯥꯛꯇ ꯑꯆꯧꯕ ꯐꯤꯗꯥ ꯀꯟꯗꯨꯅ ꯃꯤꯡꯆꯠ ꯄꯨꯔꯛꯄ ꯂꯦꯞꯇ꯭ꯔꯤ ꯑꯁꯤꯒꯨꯝꯂꯕ ꯃꯥꯏ ꯄꯥꯛꯄꯒꯤ ꯋꯥꯔꯤ ꯑꯃꯗ ꯑꯃꯨꯛ ꯗꯦꯍꯔꯥꯗꯨꯟꯗ ꯄꯥꯡꯊꯣꯛꯈꯤꯕ ꯃꯉꯥꯁꯨꯕ KIO ꯅꯦꯁꯅꯦꯜ ꯀꯔꯥꯇꯦ ꯆꯦꯝꯄꯤꯌꯟꯁꯤꯞ ꯁꯕ ꯖꯨꯅꯤꯌꯔ ꯀꯦꯗꯦꯠ ꯑꯃꯗꯤ ꯖꯨꯅꯤꯌꯔ 2026ꯇ ꯏꯔꯝꯗ ꯃꯅꯤꯄꯨꯔꯒꯤ ꯁꯥꯟꯅꯔꯣꯏꯁꯤꯡꯅ ꯒꯣꯜꯗ ꯑꯃ ꯁꯤꯜꯚꯔ ꯑꯃ ꯑꯃꯗꯤ ꯕ꯭ꯔꯣꯟꯁ ꯑꯍꯨꯝ ꯄꯨꯟꯅ ꯃꯦꯗꯜ ꯃꯉꯥ ꯂꯧꯔꯛꯇꯨꯅ ꯃꯤꯡꯆꯠ ꯄꯨꯔꯛꯈ꯭ꯔꯦ ꯊꯥ ꯑꯁꯤꯒꯤ ꯇꯥꯡ 3ꯗꯒꯤ 7 ꯐꯥꯎꯕ ꯄꯥꯡꯊꯣꯛꯈꯤꯕ ꯆꯦꯝꯄꯤꯌꯟꯁꯤꯞ ꯑꯁꯤꯗ ꯀꯦꯗꯦꯠ ꯑꯟꯗꯔ 45 ꯀꯦ ꯖꯤ ꯀꯦꯇꯤꯒꯣꯔꯤꯗ ꯄꯥꯔꯤ ꯉꯥꯟꯕ ꯆꯤꯡꯉꯥꯛꯈꯝꯅ ꯒꯣꯜ ꯑꯃꯗꯤ ꯑꯟꯗꯔ 52 ꯀꯦ ꯖꯤ ꯒꯤ ꯀꯨꯃꯤꯇꯤ ꯀꯦꯇꯤꯒꯣꯔꯤꯗ ꯂꯥꯏꯁ꯭ꯔꯝ ꯃꯅꯤꯉꯝꯕ ꯃꯩꯇꯩꯅ ꯁꯤꯜꯚꯔ ꯃꯦꯗꯜ ꯂꯧꯔꯛꯈ꯭ꯔꯦ ꯆꯦꯝꯄꯤꯌꯟꯁꯤꯞ ꯑꯁꯤꯗ ꯒꯣꯜ ꯂꯧꯔꯛꯈ꯭ꯔꯕ ꯄꯥꯔꯤ ꯉꯥꯟꯕ ꯆꯤꯡꯉꯥꯛꯈꯝꯅ ꯑꯁꯨꯝꯅ ꯊꯝꯂꯛꯂꯤ
5: ꯑꯩꯒꯤ ꯏꯃꯥ ꯏꯄꯥ ꯏꯃꯤꯡꯅ ꯉꯥꯛꯈꯝ ꯁꯥꯟꯅꯖꯥꯕ ꯃꯩꯇꯩ ꯑꯗꯣ ꯏꯃꯥꯒꯤ ꯃꯤꯡꯅ ꯗꯃꯦꯟꯇꯤ ꯂꯩꯃ ꯑꯩ ꯂꯩꯐꯝꯅ ꯀ꯭ꯌꯥꯝꯒꯣꯏ ꯃꯔꯤꯡ ꯂꯩꯀꯥꯏ ꯇꯦꯃꯤꯌꯔ ꯏꯪꯂꯤꯁ ꯑꯦꯀꯥꯗꯃꯤꯗ ꯀ꯭ꯂꯥꯁ 7 ꯇꯝꯃꯦ ꯑꯩ ꯑꯍꯥꯟꯕ ꯊꯥꯅꯤꯌꯥꯜ ꯁꯥꯟꯅꯕꯗ ꯑꯔꯨꯅꯥꯆꯜ ꯃꯁꯥꯒ ꯁꯥꯟꯅꯔꯦ ꯆꯥꯕ ꯈꯣꯠꯄꯗ ꯑꯩꯗꯤ ꯍꯩꯅꯗꯕ ꯌꯥꯎꯕ ꯑꯃꯗꯤ ꯍꯛꯆꯥꯡꯗꯁꯨ ꯅꯨꯡꯉꯥꯏꯇꯕ ꯂꯩꯕ ꯑꯗꯨꯅ ꯑꯋꯥꯕ ꯑꯗꯨ ꯈꯔ ꯊꯦꯡꯅꯔꯦ
6: ꯀꯔꯥꯇꯤꯒꯤ ꯃꯁꯥꯟꯅꯁꯦ ꯁꯤꯅ ꯆꯍꯤ ꯀꯌꯥ ꯁꯨꯕꯗꯒꯤ ꯁꯥꯟꯅꯕꯤꯔꯛꯄꯅꯣ ꯑꯗꯨꯒ ꯑꯣꯖꯥ ꯀꯅꯥ ꯀꯅꯥꯒꯤ ꯃꯈꯥꯗ ꯍꯧꯖꯤꯛ ꯐꯥꯎꯕ ꯁꯥꯟꯅꯕꯤꯔꯛꯏ ꯍꯥꯏꯕꯗꯣ ꯑꯗꯨꯁꯨ ꯄꯟꯕꯤꯌꯨ
5: ꯀ꯭ꯂꯥꯁ 1 2 ꯀ ꯀꯥꯕ ꯖꯒꯥꯗ ꯁꯥꯟꯅꯖꯔꯦ ꯑꯗꯨꯒ ꯑꯩꯒꯤ ꯑꯣꯖꯥꯒꯤ ꯃꯃꯤꯡ ꯑꯣꯖꯥ ꯐꯥꯗꯃꯝ ꯁꯥꯟꯅꯕꯒꯤ ꯃꯈꯥꯗ ꯁꯥꯟꯅꯖꯔꯦ ꯑꯗꯨ
4: ꯁꯤꯜꯚꯔ ꯃꯦꯗꯜ ꯂꯧꯔꯛꯈ꯭ꯔꯕ ꯂꯥꯏꯁ꯭ꯔꯝ ꯃꯅꯤꯉꯝꯕ ꯃꯩꯇꯩꯒ ꯑꯩꯈꯣꯏꯒꯤ ꯃꯤꯍꯨꯠꯀ ꯋꯥꯔꯤ ꯁꯥꯟꯅꯕꯒꯤ ꯁꯔꯨꯛ ꯈꯔ ꯇꯥꯍꯟꯖꯔꯤ
7: ꯅꯨꯡꯕꯨꯗꯤ ꯅꯨꯡꯉꯥꯏ ꯑꯗꯣ ꯒꯣꯜ ꯃꯍꯧꯗ ꯍꯧꯖꯤꯛ ꯈꯤꯇꯪꯗꯤ ꯆꯥꯛꯑꯦ ꯑꯍꯥꯟꯕꯗ ꯄꯟꯖꯥꯕꯀ ꯁꯥꯟꯅꯔꯦ ꯑꯔꯣꯏꯕꯗꯅ ꯇꯥꯃꯤꯜꯅꯥꯗꯨꯒ ꯁꯥꯟꯅꯩ ꯐꯥꯏꯅꯦꯜꯗꯅ ꯃꯦꯗꯜ ꯂꯧꯗꯕꯗ ꯁꯣꯄꯟ ꯈꯔ ꯌꯥꯎꯋꯦ ꯈꯔ ꯅꯨꯡꯉꯥꯏꯇꯦ ꯑꯄꯣꯛꯄ ꯏꯄꯥꯅ ꯂꯥꯏꯁꯪ ꯁꯟꯖꯣꯏ ꯑꯄꯣꯛꯄ ꯏꯃꯥꯅ ꯂꯥꯏꯁꯪ ꯂꯩꯅ ꯇꯣꯝꯕꯤ ꯀꯔꯥ ꯃꯈꯥ ꯂꯩꯀꯥꯏꯗꯒꯤ ꯃꯩꯄꯥꯛꯄꯤ ꯃꯦꯃꯣꯔꯤꯌꯦꯜ ꯑꯦꯀꯥꯗꯃꯤ ꯍꯧꯔꯕꯤꯗ ꯍꯟꯗꯛꯇꯤ ꯀꯥꯏꯅꯦ ꯊꯥꯗꯨꯒ
6: ꯁꯥꯟꯅꯕꯁꯤꯗꯤ ꯆꯍꯤ ꯀꯌꯥꯃꯨꯛ ꯁꯨꯔꯦ
7: ꯆꯍꯤ nipan musure ahan bada bol jangame

0: 임마, 임마, 임마, 거기 저 통 누르보.
1: 통 누르보니 통 누르봐. 이 사람을 못 보니 라릭도 빠 돌아.
0: 아도 임마. 임마는 지금 원벨로이라가 지금 부다 지금 아홉라 갑질리다. 아도 거리기노.
1: 지금 시부로. 오이 거기 있잖아 비더냐. 싹 통나나 봐 지금 원보다. 시, 쿠나마는냐. 지금 시 수마이나 빠이라가 아홉라. 징푸드네 한진게다바 수마이나 쿠트나 바이리바 시행세 징무드 아마가위 무체 아홈락 징푸드네 한진게다바
0: 나트레디 라이나 사우드라
1: 라이나 사위 하이르바 수이야이 수마이나 노무기 사가다바 시행사룩다기네 카직카직 한젤러버시네네 쇼미양젤라디 아이코이 시행 누밋망아니 사가다우도 누밋다룩니디 사나바야이다나 아두기니
0: 오오 아, 아두디 쟁동신바 다리 꼬이마
1: 허이니 허이니 쟁동신바니 야리 꼬아두디야
0: 야리
1: 아두디 봉아 낭라리 오라이토 오라 마라모보네 이사디
2: 뿌뿌기 말해
0: 뿌뿌?
2: 아이 뿌뿌기 공업 앙앙보다 엉덩 부터라오네
0: 허이 뿌뿌 뿌뿌아 공업시대 레이리
2: 아이 이슈 저렇고 시디니까 야아드 까느려샤
0: 뿌뿌아 뿌뿌네 필요실리도 부 까이치 두이노
2: 하이 부부시 포토 넘버 짤우게 떠오니네
0: 부부아 포토 넘버기 짤기니 하이도
2: 아 시네 시네 시네 부부나네 다 고딩기 변신기 제일로고 짤립시 아이 시부 행리바라 나트라가 시카르바라 하이드나 아 시행부 강려나봐 오피시다 이샤짤라가 포토 넘루도우림니네 아 윤다 모바이나디 넘버 야디에네
0: 아도 부부아 부부기 변신다 아도 꺼나네 비이노 부부나 오자위란 바스쿨두나 비리라
2: 아 나테 나테 나테 아이네 펜첸 핵 방키베데기냐 시쿤두가 아이가 마리 아마탈레네드레 아이네 마탐쿠이나 랭아케 시쿤다 오자위란바기 랭아가 리바 사르카시네 비리니네
0: 아디디 부부아 랭아가 리바 사르카시 시엘 얌바이름니고
2: 랭아가 리바 사르카라 시기 시엘레리 하이다나 마름 자드나 펑치 신납수 야암나 띠네 마쿠이슈 가다이 그라이다 마펌 자네 치지나 시게 하이드나 문나 칼라가 이토올라가 탐림니네 레이팍가리바 사르카르기 신디 미양기 마라니 사르카르기 마른 마툼 쿠딩마 아이쿠이 미양기니네
0: 에 부푸아 랭아키 마랄부 레이팍 미양기 까마요이두이노
2: 헤이 아이쿠이네 레이리바 인콜체 시슈 Lau unari ba lau pukshu, thongari ba gari shu, tuti ising puchili ba shishu, ate te maya mama, kangat kari nini he.
0: Eh, kangat hai ba di kai nu pupua? Ay di apukta chuta adri, kai ponu kangat hai si ba?
2: Kangat hai di na, noi ingraji da tiyesh kaka hai nabdu.
0: Oh, oh.
2: Kanga bra.
0: Kangi.
2: Kajana thiba kaka hai nai ko. Lengang na, laipa miyam da ki kangat kahandu na, makhan kaya ge shen kongat li nini ne. Maduna leipaki chakwanaba, makan kayagi tabuk torum the season nagadorim ninhe.
0: Oh, adunera, pupuna, lengaki mareldi, aquimiangin haisha.
2: Manini, manini, you have a sumi? Say, leipak miam, the gi, lakut kipak, kangat kitchen pumping dunane. Aquimiangi, no wine ever, lambi tong chamber, ana lying chang chamber sagatpa, itu lakong chamber. Lushankaya shem shaba Adagi mahi machin tampam na shingba Shemgat pada shujan na dhori mnini Eh? Adudu shunata na na Lengak pa shingshina Tha thagi pangriba shempam Adagi lengaki shinni shingna Tha thagi launariba kushuman shingshishu Ay koi miyam dagi kongat kiba Shempam dudagi pi dhori mnini Eh? Aduga na Lengak haiwa shi Ay koi imungum na mi manga taraliba imungum na te Makwaidi, I quigi lambda mashi the lady, but miamna, mikanda boat piduna, kalakpa musing adunine.
0: Emil Hiba di Rupupua.
2: Manine, manine, isuna hari do, sume.
3: Papa Babungu, Pensingi potu number second, I have to do, thank you, Rodro.
2: Hi, tell them, ne? And I shoo Malayam you hung my arm sheet and air. Kong heck tango pungam than a tauri mine. Adudi. Pupu chalu kuge na paisa wari chanara mo
0: hoi pupu
3: malayam
0: babu
3: isana khaning bado kari kari no hangodana
0: babu a pupu na government ki makhara thabak dauram bagi pension bangisa government pi ni hai ado government hai sha mi kya lai janu
3: ꯑꯩꯈꯣꯏꯒꯤ ꯚꯥꯔꯠ ꯑꯁꯤꯗꯗꯤ ꯒꯣꯕꯔꯃꯦꯟꯠ ꯍꯥꯏꯕꯗꯤ ꯂꯩꯕꯥꯛ ꯉꯥꯛꯄꯒꯤ ꯊꯧꯗꯥꯡ ꯂꯧꯔꯤꯕ ꯑꯁꯦ ꯂꯩꯕꯥꯛ ꯃꯤꯌꯥꯝꯅ ꯚꯣꯠ ꯊꯥꯗꯕ ꯍꯥꯏꯗꯅ ꯑꯄꯥꯝꯕ ꯃꯤꯁꯛ ꯑꯃ ꯈꯜꯂꯤ ꯃꯔꯝ ꯑꯗꯨꯅ ꯃꯥꯂꯦꯝ ꯑꯁꯤꯗ ꯃꯤꯌꯥꯝꯅ ꯁꯦꯝꯕ ꯂꯩꯉꯥꯛ ꯂꯩꯕ ꯈ꯭ꯋꯥꯏꯗꯒꯤ ꯆꯥꯎꯕ ꯂꯩꯄꯥꯛ ꯑꯁꯦ ꯚꯥꯔꯠꯅ ꯑꯣꯏꯔꯤꯕꯅꯤ ꯏꯁꯥꯅ ꯃꯤꯍꯨꯠ ꯈꯟꯖꯔꯒ ꯏꯁꯥꯒꯤ ꯂꯩꯄꯥꯛ ꯏꯁꯥꯅ ꯉꯥꯛꯆꯕꯒꯤ ꯃꯑꯣꯡ ꯑꯁꯤꯕꯨꯅꯤ ꯗꯤꯃꯣꯀ꯭ꯔꯦꯁꯤ ꯍꯥꯏꯅ ꯈꯪꯅꯔꯤꯕꯁꯦ ꯂꯩꯄꯥꯛ ꯉꯥꯛꯄꯗ ꯌꯥꯎꯅꯤꯡꯕ ꯃꯤꯅ ꯑꯩꯁꯨ ꯃꯤꯔꯦꯞ ꯑꯣꯏꯖꯒꯦ ꯍꯥꯏꯗꯅ ꯁꯣꯡꯊꯣꯔꯛꯄꯁꯤꯡ ꯑꯗꯣ ꯑꯗꯨꯗꯒꯤ ꯃꯤꯌꯥꯝꯅ ꯑꯄꯥꯝꯕ ꯃꯤꯍꯨꯠ ꯈꯜꯂꯤ ꯃꯅꯤꯄꯨꯔꯒꯤ ꯑꯣꯏꯅꯗꯤ ꯀꯦꯟꯗ꯭ꯔ 40ꯗꯒꯤ ꯃꯤꯍꯨꯠ 40 ꯈꯜꯂꯤꯕꯅꯤ
0: ꯄꯥꯕꯨ ꯀꯦꯟꯗ꯭ꯔ ꯍꯥꯏꯁꯤꯕꯨ ꯂꯝ ꯃꯃꯤꯡꯂꯣ
3: ꯅꯠꯇꯦ ꯅꯠꯇꯦ ꯂꯝ ꯃꯃꯤꯡ ꯅꯠꯇꯦ ꯀꯦꯟꯗ꯭ꯔ ꯍꯥꯏꯕꯗꯤ ꯁꯦꯟꯇꯔ ꯃꯌꯥꯏ ꯍꯥꯏꯕꯅꯤ ꯃꯐꯝ ꯑꯃꯒꯤ ꯃꯌꯥꯏ ꯑꯣꯏꯕ ꯂꯝꯗꯨꯒꯤ ꯃꯃꯤꯡ ꯂꯧꯔꯒ ꯊꯣꯟꯕ ꯃꯃꯤꯡꯅꯤ ꯈꯨꯗꯝ ꯑꯣꯏꯅ ꯍꯥꯏꯔꯕꯗ ꯄꯥꯁꯣꯏ ꯊꯣꯡꯖꯨ ꯂꯤꯂꯣꯡ ꯃꯣꯏꯔꯥꯡ ꯅꯝꯕꯣꯜ ꯑꯁꯨꯝꯅ ꯂꯩꯔꯤꯗꯅ
0: ꯈꯪꯉꯤ ꯈꯪꯉꯤ
3: ꯑꯁꯨꯝꯅꯅꯦ ꯀꯦꯟꯗ꯭ꯔ 40ꯒꯤ ꯃꯤꯍꯨꯠ 40ꯗꯨꯒꯤ ꯃꯅꯨꯡꯗ ꯃꯤꯆꯪ ꯆꯨꯡꯁꯤꯟꯅꯕ ꯀꯥꯡꯕꯨꯅ ꯇꯪꯈꯥꯏꯗꯒꯤ ꯍꯦꯜꯂꯕꯗꯤ ꯍꯥꯏꯕꯗꯤ ꯇꯪꯈꯥꯏꯗꯒꯤ ꯃꯁꯤꯡ ꯍꯦꯟꯅ 90 ꯍꯦꯛ ꯁꯨꯈ꯭ꯔꯕꯗꯤ ꯀꯥꯡꯕꯨ ꯑꯗꯨꯅ ꯂꯩꯕꯥꯛ ꯉꯥꯛꯄꯒꯤ ꯊꯧꯗꯥꯡ ꯂꯧꯈ꯭ꯔꯒꯅꯤ ꯑꯇꯩ ꯂꯦꯝꯍꯧꯔꯤꯕ MLA ꯑꯗꯨꯁꯨ ꯂꯩꯉꯥꯛ ꯁꯦꯝꯕ ꯀꯥꯡꯕꯨꯗ ꯌꯥꯎꯗ꯭ꯔꯕꯁꯨ ꯂꯩꯕꯥꯛ ꯉꯥꯛꯄꯗ ꯑꯐ ꯐꯠꯇ ꯈꯨꯗꯤꯡꯃꯛ ꯇꯥꯟꯅꯕ ꯌꯥꯎꯔꯤꯕꯅꯤ ꯃꯁꯤꯡ ꯌꯥꯝꯕ ꯀꯥꯡꯕꯨ ꯑꯗꯨꯗꯒꯤ MLA ꯑꯗꯨꯅ ꯌꯥꯅꯔꯕ ꯃꯤꯁꯛ ꯑꯗꯨ ꯈꯜꯂꯕ ꯃꯇꯨꯡꯗ ꯃꯤꯁꯛ ꯑꯗꯨꯕꯨ ꯆꯤꯐ ꯃꯤꯅꯤꯁꯇꯔ ꯑꯣꯏꯅ ꯑꯃꯨꯛ ꯈꯟꯒꯗꯧꯔꯤꯕꯅꯤ
0: ꯑꯗꯨꯗꯤ ꯄꯥꯕꯨ ꯆꯤꯐ ꯃꯤꯅꯤꯁꯇꯔꯅ ꯈ꯭ꯋꯥꯏꯗꯒꯤ ꯂꯨꯆꯤꯡꯕ ꯃꯀꯣꯛ ꯑꯣꯏꯔꯗꯤ ꯃꯍꯥꯛꯅ ꯈ꯭ꯋꯥꯏꯗꯒꯤ ꯆꯥꯎꯔꯦꯀꯣ
3: ꯏꯁꯇꯦꯠ ꯑꯃꯒꯤ ꯑꯣꯏꯅꯗꯤ ꯃꯍꯥꯛꯅ ꯈ꯭ꯋꯥꯏꯗꯒꯤ ꯆꯥꯎꯔꯦ ꯑꯗꯨꯕꯨ ꯏꯁꯇꯦꯠ ꯑꯃꯒꯤ ꯂꯩꯉꯥꯛ ꯑꯗꯨꯕꯨ ꯑꯃꯨꯛ ꯃꯌꯣꯜ ꯂꯩꯉꯥꯛꯅ ꯍꯥꯞꯂꯛꯄ ꯒꯣꯕꯔꯅꯔ ꯍꯥꯏꯗꯅ ꯑꯃ ꯂꯩꯔꯤꯕꯗꯣ ꯑꯗꯨꯅ ꯑꯃꯨꯛ ꯌꯦꯡꯁꯤꯜꯂꯤꯕꯅꯤ
0: ꯃꯌꯣꯜ ꯂꯩꯉꯥꯛ ꯍꯥꯏꯁꯤꯅ ꯀꯩꯅꯣ
3: ꯃꯌꯣꯜ ꯂꯩꯉꯥꯛ ꯍꯥꯏꯔꯤꯕꯁꯤꯅ ꯚꯥꯔꯠꯀꯤ ꯀꯣꯅꯨꯡ ꯅ꯭ꯌꯨ ꯗꯤꯜꯂꯤꯗ ꯂꯩꯔꯤꯕ ꯄ꯭ꯔꯙꯥꯟ ꯃꯟꯇ꯭ꯔꯤꯅ ꯂꯨꯆꯤꯡꯕ ꯂꯩꯉꯥꯛꯄꯁꯤꯡ ꯑꯗꯨꯕꯨꯅꯤ ꯃꯗꯨꯁꯨ ꯑꯩꯈꯣꯏꯅ ꯃꯤꯈꯜꯗ ꯚꯣꯠ ꯊꯥꯗꯔꯒ ꯈꯜꯂꯤꯕꯅꯤ ꯃꯌꯣꯜ ꯂꯩꯉꯥꯛꯀꯤ ꯃꯈꯥꯗ ꯑꯩꯈꯣꯏꯒꯤ ꯂꯝꯗꯝ ꯏꯁꯇꯦꯠ ꯑꯁꯤꯒꯤ ꯂꯩꯉꯥꯛ ꯑꯃꯨꯛ ꯂꯩꯔꯤꯕꯅꯤ ꯃꯁꯤꯕꯨ ꯐꯦꯗꯔꯦꯜ ꯒꯣꯕꯔꯃꯦꯟ ꯍꯥꯏꯕꯗꯤ ꯃꯌꯣꯜ ꯂꯩꯉꯥꯛꯀ ꯂꯝꯗꯝ ꯑꯁꯤꯒꯤ ꯏꯁꯇꯦꯠ ꯂꯩꯉꯥꯛꯀ ꯃꯔꯤ ꯂꯩꯅꯍꯜꯂꯒ ꯂꯩꯕꯥꯛ ꯉꯥꯛꯄ ꯂꯩꯉꯥꯛ ꯀꯧꯏꯀꯣ
0: ꯑꯗꯨꯗꯤ ꯃꯤꯈꯜꯁꯦ ꯑꯅꯤꯔꯛ ꯇꯧꯕ꯭ꯔꯥꯕꯣ
3: ꯃꯤꯈꯜ ꯑꯁꯦ ꯑꯍꯨꯝꯂꯛ ꯇꯧꯔꯤꯕꯅꯤ ꯑꯍꯥꯟꯕꯗ ꯃꯤꯌꯥꯝꯗ ꯍꯛꯊꯦꯡꯅꯅ ꯂꯩꯕ ꯉꯥꯛꯂꯣꯟꯒꯤ ꯀꯥꯟꯅꯕ ꯐꯪꯍꯟꯅꯕꯒꯤꯗꯃꯛ ꯈꯨꯡꯒꯪꯗ ꯒ꯭ꯔꯥꯝ ꯄꯟꯆꯥꯌꯠꯀꯤ ꯃꯤꯈꯜ ꯇꯧꯔꯦ ꯃꯁꯤꯗꯒꯤ ꯄ꯭ꯔꯙꯥꯟ ꯃꯦꯝꯕꯔ ꯑꯃꯗꯤ ꯖꯤꯂꯥ ꯄꯔꯤꯁꯠꯀꯤ ꯃꯦꯝꯕꯔ ꯈꯜꯂꯦ ꯑꯗꯨꯒꯅꯦ ꯃꯤꯌꯥꯝ ꯀꯨꯡꯅ ꯇꯥꯕ ꯁꯍꯔꯒꯤ ꯃꯐꯝ ꯑꯣꯏꯕ ꯇꯥꯎꯟ ꯑꯦꯔꯤꯌꯥꯗꯅ ꯒ꯭ꯔꯥꯝ ꯄꯟꯆꯥꯌꯠꯀꯤ ꯃꯍꯨꯠꯇ ꯃ꯭ꯌꯨꯅꯤꯁꯤꯄꯥꯂꯤꯇꯤ ꯃꯤꯈꯜ ꯇꯧꯔꯦ ꯃꯗꯨꯗꯅ ꯀꯣꯔꯄꯣꯔꯦꯇꯔ ꯍꯥꯏꯗꯅ ꯈꯜꯂꯦ ꯑꯗꯨꯒꯅꯦ ꯑꯔꯥꯞꯄꯁꯤꯡꯒꯤ ꯃꯐꯝꯁꯤꯡꯗꯅ ꯑꯣꯇꯣꯅꯣꯃꯁ ꯗꯤꯁꯇ꯭ꯔꯤꯛ ꯀꯥꯎꯟꯁꯤꯜꯒꯤ ꯃꯤꯈꯜ ꯑꯣꯏꯅ ꯇꯧꯔꯦ ꯑꯅꯤꯁꯨꯕꯗ ꯏꯁꯇꯦꯠ ꯅꯠꯇ꯭ꯔꯒ ꯌꯨꯅꯤꯌꯟ ꯇꯦꯔꯤꯇꯣꯔꯤꯁꯤꯡꯗ ꯂꯝꯗꯝꯗꯨꯒꯤ ꯂꯩꯉꯥꯛ ꯂꯩꯅꯕꯒꯤꯗꯃꯛ ꯃꯦꯝꯕꯔ ꯑꯣꯐ ꯂꯦꯖꯤꯁꯂꯦꯇꯤꯚ ꯑꯦꯁꯦꯝꯕ꯭ꯂꯤ ꯍꯥꯏꯗꯅ ꯑꯃꯒꯁꯨ ꯈꯜꯂꯦ ꯃꯗꯨꯗꯒꯤꯗꯤ ꯃꯤꯈꯜꯗ ꯃꯥꯏ ꯄꯥꯛꯂꯕꯁꯤꯡ ꯑꯗꯨꯅ MLA ꯍꯥꯏꯕꯗꯤ ꯃꯦꯝꯕꯔ ꯑꯣꯐ ꯂꯦꯖꯤꯁꯂꯦꯇꯤꯚ ꯑꯦꯁꯦꯝꯕ꯭ꯂꯤ ꯀꯧꯔꯦ ꯃꯅꯤꯄꯨꯔꯒꯤ ꯑꯣꯏꯅ MLA 40 ꯈꯜꯂꯤꯕ ꯑꯁꯤꯗꯒꯤ ꯑꯩꯈꯣꯏꯒꯤ ꯂꯝꯗꯝꯁꯤꯒꯤ ꯆꯤꯐ ꯃꯤꯅꯤꯁꯇꯔ ꯈꯜꯂꯦꯗꯅ ꯑꯗꯨꯒꯅꯦ ꯃꯊꯪꯗꯅ ꯚꯥꯔꯠ ꯄꯨꯝꯕꯒꯤ ꯑꯣꯏꯕ ꯑꯄꯨꯟꯕ ꯂꯩꯉꯥꯛ ꯑꯃ ꯁꯦꯝꯅꯅꯕ ꯃꯦꯝꯕꯔ ꯑꯣꯐ ꯄꯥꯔꯂꯤꯌꯥꯃꯦꯟꯠꯀꯤ ꯃꯤꯈꯜ ꯑꯁꯤꯗꯒꯤꯅꯤ ꯚꯥꯔꯠꯀꯤ ꯄ꯭ꯔꯙꯥꯟ ꯃꯟꯇ꯭ꯔꯤ ꯒ꯭ꯔꯤꯍ ꯃꯟꯇ꯭ꯔꯤ ꯍꯥꯏꯕꯗꯤ ꯍꯣꯝ ꯃꯤꯅꯤꯁꯇꯔ ꯁꯦꯜ ꯊꯨꯝꯒꯤ ꯃꯟꯇ꯭ꯔꯤꯅꯆꯤꯡꯕ ꯃꯌꯥꯝ ꯑꯃꯨꯛ ꯈꯟꯒꯗꯧꯔꯤꯕꯁꯦ
0: ꯑꯗꯣ ꯄꯥꯕꯨ ꯃꯤꯈꯜ ꯇꯧꯔꯤꯁꯤ ꯌꯥꯝ ꯃꯔꯨꯑꯣꯏꯀꯣ
3: ꯌꯥꯝꯅ ꯃꯔꯨꯑꯣꯏ ꯃꯤꯈꯜ ꯑꯁꯤꯗꯒꯤ ꯈꯜꯂꯛꯄ ꯃꯤꯍꯨꯠꯁꯤꯡꯗꯨꯅ ꯂꯩꯄꯥꯛ ꯉꯥꯛꯀꯗꯧꯔꯤꯕꯅꯤ
0: ꯃꯤꯈꯜ ꯄꯪꯇꯧꯗ ꯇꯧꯔꯤꯁꯦ ꯑꯃꯈꯛꯇꯪ ꯇꯧꯕꯗꯤ ꯌꯥꯗ꯭ꯔꯣ
3: ꯃꯤꯈꯜ ꯑꯃꯨꯛꯇꯪ ꯇꯧꯔꯒ ꯂꯩꯄꯥꯛ ꯉꯥꯛꯄꯗꯤ ꯃꯤꯌꯥꯝꯒꯤ ꯐꯪꯐꯝ ꯊꯣꯛꯄ ꯀꯌꯥ ꯃꯄꯨꯡ ꯐꯥꯅ ꯐꯪꯕ ꯉꯝꯗꯦ ꯁꯦ ꯄꯥꯕꯨꯡꯅꯦ ꯈꯨꯗꯝ ꯑꯃ ꯍꯥꯏꯒꯦꯀꯣ ꯂꯥꯞꯅ ꯂꯩꯔꯒ ꯑꯩꯉꯣꯟꯗ ꯑꯆꯥꯄꯣꯠ ꯑꯃ ꯂꯪꯁꯤꯜꯂꯛꯄꯕꯨꯗꯤ ꯑꯩꯒꯤ ꯈꯨꯠꯅ ꯑꯣꯛꯄ ꯉꯝꯒꯅꯤ ꯉꯝꯃꯣꯏ ꯈꯪꯕ ꯉꯝꯗꯦꯗꯅ ꯃꯅꯥꯛ ꯅꯛꯄꯗ ꯂꯩꯕ ꯃꯤ ꯑꯃꯅ ꯂꯧꯕꯤꯔꯒ ꯑꯩꯉꯣꯟꯗ ꯑꯃꯨꯛ ꯄꯤꯔꯛꯄꯗꯨꯗꯤ ꯁꯣꯏꯗꯅ ꯐꯪꯂꯅꯤꯗꯅ ꯑꯗꯨꯒ ꯆꯞ ꯃꯥꯟꯅꯅ ꯂꯩꯄꯥꯛ ꯉꯥꯛꯂꯤꯕꯁꯤꯡꯅ ꯃꯤꯌꯥꯝꯒꯤꯗꯃꯛ ꯊꯥꯗꯔꯛꯂꯤꯕ ꯆꯥꯛꯊꯨꯡꯁꯤꯡ ꯑꯗꯣ mapung phana phangmang ngamnana ba mikhal pangthoktuna mihut khalibani ne
0: o o
3: masina leipak asigi lengak pasingna aikhoi miyamda hakthenga na kanaba pibangamlibani maram aduna member of parliament ki mikhal aduga member of legislative assembly ki mikhal nattaba mikhal atai dasu yamna maru oina lonaribani
0: leipangak chebasu akhoina mikhal tawraga gakche re adagi akhoi miyam dagi makhal ka yagi kangat lawraga leiba ki chakwa thawrang de su sizin na re
3: kangat hai bedu di kanana ta phiri bano ne
0: miyam dagi tax lo bado pupuna kangat ko yai
3: hoine hoine sumine makha taru ne
0: akhoi dagi ka khiba lau khiba lupa miyam duna lambi thong semba da hospital sem sa bada adagi lengakna atei atei thabak byam to bud chijina boje di lengakna pai basi di lebak miyam gi maral ni ko pabwa
3: mani ai

0: 간접 어미 훗나 립박 숭악샤래 이럴 수 아이코이기 이럴 나 시즌나래
1: 아코이 마얌다기 카이르 카이르 그 로키브 마얌두나 립박이 더벅도 보 오이래디 아코이 뭉기슈 립박 악바다 쪼우바 토당 아마 로이 하비 아이과
0: 쪼미 이산 하이바 쪼미
1: 아도 바보 아코이 마는웅디기 짝통바 쿠딩기 징푸다기 징원바다냐 커라커라 합질리두가 짭마늘이니 꼬드디야
0: 징푸다 싱한질리부두기 마름부 강브로능보
1: 강이나 징푸다 징무다 홈한질리도 징뚱실리니 하이
0: 이사디 암나 강함레다나 에코기 뭉아시수 레박낙보가 쌈마늘이바니 에코이나 펑레이바 셀툼마얌 아시나 다마기 아묵시진나크라가 렘호리바 이뭉기 사우카 토랑다 가리가리 또보야이 하이나 칼라가 또리바도 마두가 쌈마늘나 레박 낙리바 싱나수 레박기다막 앙카 홀리바니 아이코이나 샤오리바니 하이두나 보츠에다 타이나라가 아티가 카이토올라바디 까나기 망제
1: 아코이 뭉기 망제 아코이기 보트 이럴 아코이나 망할리샤 마시파테 고파바
0: 쪼미 아이코이나 아이코이기 보트 이런 망할라바수 아이코이나 아둠 샘가다발레레 마두수 아이코이기 이럴 띵바마카이 나홍루나 샘가 사가가도리바니
1: 아두디 바바 미얌나 이랑 마얌 호럭바다 람비가 팅이바 로샹네 칭바카야 마이타리바 아더기 람비다 우와 마얌 파실라가가 마이타리바 아더기 거버먼트 기 가리가 마이타리샤 마시 아코이나 코기 이런 망한저리니과
0: 좀이 이사나 하여 얌나 소비 미얌나 사오리바니 벤드리바니 하이두나 아이코기 이럴 오리바 포츠이 마얌 얀 카이리바 망한리바 마얌마도 샘바다 목수 아이코이기 이럴다기 샘가다 오리바니
1: 아두디 아코이나 망할래수 아코이기 이럴나 너무 샘가니 사오리바니 하이두나 아코이나 망할래베샤 마시 파티코 바바
0: 파트리바니 아두나 아이코이 미암가 랭아까 얌 낙나바 마리 아마수 레이나리바니
1: 레이박 낙나바 미슈 아코이나 칸자레 레이박 자오컷나바 루바마 얌 아마수 아코이다기 카이레 아두디 아코이슈 레이박 낙바데 야오바가 짬마나리 네과
0: 아두나네 아이코이나 아이코이기 이폿 이랄 닌티즈나 시즈나바곰 레이팍시기 가나가다바마 폿 마른 쿠딩막 루나나나 시즈나가다바니 하리브세
2: 오 삭삭부기 마탄디 욕실레에 나사누파디에 라리오라헨드레드나나시기야
1: 라리크파드수 부부가 바붕가나 마야마마 닥비리시디마
0: 수미수미산하이바 아두낭부 사쿠티라브라네
2: 호 사비가다바미 라이다바다망아이레
0: 아두디 사가나 사로 실라 호이사토이바
1: 호이파북

0: 아빠, 마이티 브라자, 아무따 핸드원치노. 남남아타와 일라우까 때문에. 너뿐이 아나, 아무따 카카노. 레드싱, 마이티 나와 생각도 용기 통한 칠로. 머럭 마이타 뚜나 핫도어. 하이 마이티 인조피 가다 있다노 낭나 젠투나 힘들다보 젠카노 젠카노
1: 이마 이상이 다 와이다데 카피요 이마 이상이 다 미타노피요 이마 이상이 다 미타노피요
0: 다 와이다니 깐비요 다 와이다니 깐비요 가다이 아마도 응원도
1: 피라오
0: 가다이 아마도 응원도 피라오 야
1: 모두라 아와 나 과기 나 띡 나 통나 먹고 한 방암 나로 이다봐 너 삐양한다 얼뻔 나 이봐 로 아이 보소 하로로 아이 보소 하로로
0: 랑부디 아와 아이 과기 랑파 어이나 뿌까니
1: 마마 호이비기 미망막뜨다 마마 호이비기 마타드기 마사보 농파탓다 하얗도 나 알라바다 아이나 모힐루다 나까니 까나까니 로 아이보소 하로로 아이보소 하로로
0: 로 루비 No!
1: 다 줘! 아이고, 다 줘! 아이고, 다 줘!

0: 이뽕.
1: 오, 아이님.
0: 이뽕.
1: 까다이드 셋 까다브노.
0: 이뽕, 낭기나 낙다 락바네. 와, 마한께 하이투나.
1: 까리와노, 항우네.
0: 이뽕 엄중나 땀미. 이뽕 나학 랄짓가니 하이파. 쭝프라네 이뽕.
1: 쇼미.
0: 이뽕, 나학띠 마이타이닝 타우 마짠네. 랄푸 엄투나 마이파나 빠싱 피란 테트보 오이비오코 이뽕. 마이테이닝 타우 오이투나 레이크르가니코 이뽕. 아이코 이뽕 닝싱 피라로이코 이뽕.
1: 아둠나 하이게 농아이넴 가리기 닝싱다니 아두가 아이넴
0: 이뽕
1: 나하악디 아웅 아운 탐두나 라이푼 카요움 라크레

0: 승 영무부터디 비터우 하이브는 해왔음.
1: 승득이 해나오고 마유가세 가고더라 세 남아있다 하여튼 비게요. 완우생 아행시 탱리 아행 아육디 임판꾼웅 땀가다보니 그때 세 분뚜나 탐모 아이 똥버짓 비게고 아이 락락가 망가 깍두나 핫비게. 따라불을 날미싱 아와 뿐어 아무도 각하나 로이나머 핫가다 보니까 란발라시드 라이리와 아와 뿐어 망가 깍두나 핫가다 보니 마코인이 레이버 품싱어세 나코이 로이나 꽈이 셀러 이마라이바노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난 벌레시들라 이리 와. 아와 뿌나면 머럭같이나 하래도 이라 선자 이게 탕창 시대 빡리베이 갱신하세. 이마 이마 남길라면 니꺼 이마
1: 이따 허지 각진 농딱이 아와 띵골까야 포질리케베 야리 모두 팀파 따분이네. 이따
0: 아 좀만이다 하이비겠다소. 아와 뿐이면 하이비겠다소. 나 콰이 라멜라 세쿠에를 러우러버니 나 토알 해능 러버디 쿠야이 타족주나 콰이기 쿠야 카드 성정 바토코이 쿠야이 타족주는 센카마 싱치나 센적하사노.
2: 이따
0: 엄성
2: 이따
0: 허식디 와이토기 람벌러치 아코이는 러우리다
1: 러우리 이따
0: 아시다 마이테이 알람을 레이르바시 아와기 란파 오이르마레 아무땅 장신도레 영시
1: 정치토
0: 이뻐
2: 끊어노
0: 아코이 무싱너비가노 아코이 마이테이 무상하학드네
2: 마이테이 토우싱 마이테이 토우가 낭부 끊어노 이빠 보이싱 여운모마따디 비토우바
0: 이따
2: 가나오세 카카깡크레
0: 이따 오이싱 이싱
1: 아이따 이싱 너버짜 삐겠고 이싱
2: 마이따 이래 이빠나 군딱 란시르브 마땀마시다 타우나 파나송 토록 리바 토우바 낭부 까나노 미너디 하이니 도나 파버닝 템사마 아와 택나나바 송토락레 하이나 막 뚫어내 입은가
0: 말따 이빠 아이학 나사누파니 하이나 칸비오 라이빡 나와바 따라바 군탁란 시라바 마담다 마라 이빡 부훈독두나 시엔망암바 마르짓 아마디 감베르싱 아군바 닝템마사니 하이비가누 아이보
2: 하리바 시나디나 능템샤
0: 아이기밍 레이테 밤톨수 레이테 아이기 싱리드 셀리바 이어세 이라이 빡키네 아이 말따이 마자네
2: 오호 미르디 하이네 말따이 빡한카라 땡고올링도나 아와우 탱나나바 송토락레 하이나 징망다 나타이리바 브라다 생다 포생수 옌미리 하이나 따이 마코 여도길로 증마도 이봉어 낙라네
0: 마니 빤타우 샥바 이빠디 아와 파무신 마타우 가람나 따람 리브노 밍나 까리까 위버게 라이팜나 까다이더기노 아이코 융파워 틴자람게네 빤타우 샥바
2: 이빠디 허범네 밍나 꿈을 칭까위 시즈 이봉어 라렌 콤바 라베이는 썬르기 사나 학탁다 농톰범 오이랍니다 하이는 농톰바 하이는 강나비네이 바보
0: 농톰범 오이랍미하이바 아주대기디 마카악감다 우크라바 이뿌 마카아따비오
2: 라이벅 세원톡나 티크레 닝템쩌지네이 바보 무다 썬르기 미니 닝타우 샘게 도랑람미하이진 미두나 슈그노우달오이 타비레 샤캠싱가이가 마담 꾸이나 샥비우살 강루르바마똥다 한바와랑가이봉옥다다 융시들락보니 안기마담 수오이래 이롤 이란 수따
0: 마니 이쁘농톰바 아향나 수누빠 이쁘나 싱길람다 타이람바나 수누빠두네네 이뻐
2: 거이 황금 시안오기마 빠리 능템 넘기꼬로이디
0: 히라 샌드라 꼬제이도 이마나 탕점 샌우니 이뻐
2: 능템 시일은 아들아버리 수의 부와 만나오나래.
0: 이뻐
2: 부부와요 그럴까. 이뻐는 너무 재롱된 꼴이야.
0: 이뻐
2: 와 덤됐다 기분아. 이게 타고 아이는 야음 기분아. 나마나 짜부 싱이 큰 듯한 바잉 아두대기 나시 화목 고글리락 방암 기대도
0: 이뻐.
2: 검도리 검도리 라이브 쇼이 남아디 검도리
0: 이뻐 생미닝 타오게 막 아이다 아두막 사이다 안두네 레일이네 이뻐.
2: 아두가 이따오 싱이닝 타오디 힝리브라
0: 힝리 이뿐인 통나이브 탕따 담비바니 이라 이빠꾸 아와나 옷바나이브기 빠옥따바다 이라 이빠키 이세메마센 콩고쩌라가 나수날란미땡고라세 샘고쩌바니네 이뿐
2: 냉태 통나레이다 슈디 어두리들아 냉태 낭기나 타우당 이뿌길렘리버뿐 시에세쇼 이쇼기 이소리 똥인 락카톡 플라가니
1: 이뻐 맞다 이뻐 심플하게 시 맞다 이뻐 시를 내게 이뻐
2: 힘까다 시
1: 이뻐
0: 이따
1: 또
0: 마빠한기 피방감다 호리
1: 이따 소아이따띠 오와 어머딸레이트레
0: 오
1: 농마이꾼 차수 방리네 이따
0: 바타우 코이 나시기디 마타사 아바마 밤마마다 나톱두 날라이르시 아두가 마탕 따레니 닝타우 까보다 생전머리들 한번 사가다 보니까 이뿌 콩도 이르시다
2: 이뿌 콩도 이르시다

0: 아, 당염자누 까나 까나 레이게 노이보 슈닝 템 여럿기 브라우 당접이
1: 이따오농 톰바
0: 어 이따오닝 토
1: 아 이따오 나수 헤라 찬드라디 땀달란다바 샷키도 할락비 더버니니 마마 당점전우 수레이디 까이드 샷키브노 컹티니 이따오 그리뽕 따버기니 이따오
0: 이따오 감비르 싱어마디 널싱 아니기 아뿐 몰란미나 샤나꼬농 빠이레
1: 아
0: 아와 마카이는 농포 마이크야 솜달란 한도락리 숨하여 딸이네
1: 아두디 암나 파리니 농폭 증창아 좀더 큰다리바 증미에 거이가 나 쇼에나 전력이 땡골 아니 상단 한독 벌라미 싱도 라마캉도 러신 뭐 야래나
2: 이부코이 아이 파워 마타락리
0: 그리포미네 비마
2: 윤자옥다기 감빌 싱아나 아묵 물레 조이라 아묵 락리 감빌 싱아 아묵 쨍크레 Brother Singh na amu oire. Hauze Gambir Singh na amu mullarare. Sana phambalbo. Linna hi ai munna bagu munna base. Sana le paki karamba yai phaba pura kare. Nok tum nok saningi ai di. Mai tai ni thau ma sa pum namak amadi. Singburoi tamburoi animak lingjen manana lai rabadi. Awana laksaram loi dabani ne pu.
3: Ima. Ipu koi, nasu hanjarame. Mani, thazabi yo ipu. Yumdang bana kaina agadaba, maitei sanale paakta kuidrabani. Masigidamak khanbada ipu, nasu di nunga ayna leen bangam loidori.
0: Ishu ning tengi wapamase, sumlabo wapamnido.
3: Ipu, haujikti, pharabasu patrabasu. Company saib ki mateng degi sana kunung di kalle sidagi he na nung aiba kari leiri ge nei pu
0: hoi hoi hojuk makidi mapare
1: hojuk aina khan pati nung them naton ibungona konung lom degi tak thok lu ba awa singa sei ai koi na lama khang da tatna lo shin bu pa mi ni
0: madu shu pakra bu wa pam ni hojuk Ning tem gambir amadi narsing ani magna sana kunung paire hai batare awa ya manasing manda mani pugi nongpuk mangkhoi asomda na thaidun leire hairi
3: mani ipu andro kamu yai tibi yari pok mai kai asom gi sing manda awa lami yam na thaidun leire hai batai
2: ipalli bungo wa mabutari
0: kari wano Kariwana mamai bema.
2: Laipak nga pagi thoram thauda pumnamak. Maton narasinga da sinaram laga. Maton ibungo gambir sing mayang da mukchen ga dauri na hai.
1: Atu ti anawa wapam khara leiram batare dana. Saib chengi anawa matien ka loina na. Chana laipak tagi awa pumnamak tum na ting na taan thoke. Matik chana laman khongke hai pagi wakwai gani ni.
0: Madumak koiram bayai.
3: Adum oirabadi ipu sana laipa yai phari
2: khangreda ipallibungo nasuwa sigi wakhalda masagi oijaba haibasima kari mata khangre mapa maton singa harau harau sakhang mai khangna ruba yaidana
0: ah majai bungo
3: ipu
0: palem na mana hari basi achum mamangni ko
2: ipu mana loramdai asida mina lokhi gadore aso ओइजब खंगदब मसासिबो करम थोकदोरी बनो नसु असिबो
0: मतोलीबुङो नमागी वापुने मक्सुतारबनी निंगथौ खुबम हंजिनदुना लैबा मरा सिलब मतमददी मान वाजखिबगी महि वइना मना मथुम फंगजनिङाइ लैरिबनी लैबा निंगथौ न छखंग बिबो हाइबजिजु फखरबो वानि ने निंगथम
2: मपा मतोन सिंगी मनाक्त इमाई सागी संगजफम नीरबो यारे मसान खंगदा Masani, Manauni, Kalabati. So I did not talk Jan Birakani. Nangbu, Mitoblo. Sana lay Papukan Bada, Nangi de Sarukari, Matayau Drabro. Ima Isabu. Luibi Narak Asida, Atomak Mangbat Arabarani, Imagi.
3: Ole.
0: Carano, Sagunto Mumulang Ibase.
2: Canao,
0: my tail, Ami Malida.
2: Canao, Rigaba.
4: 이빠 고이 까리군 범따 항자게 아약 샤나 꾸눈게 빠오뿌두나 락저버니
5: 어 까리 빠오뿌이브라 누파 하요 아이 콜시기 닝타우네
4: 얌나마 땅짜리 콜라시기 닝타우다 찡레 농드랭 콤바 마라스 금빌싱하나 샤나야 텅 어머땅 까르 쪼하이드나 이자렉 이버니
0: 어 그럼바 실줏기 샤나야 텅 워라버니 이붕아
4: 이빠 닝타우기 상가이다 사이다앙두나 레이리바 빠타우 히라찬드라 시리즈나 사나꾸농가 거울이
3: 아이부 거울이봐 까리마름기노
0: 시리즈께 사나야탕 까리마름기노 강물에네 이붕원 학보
2: 하유빠캉 까리마름기노
4: 찡나비가노 아파바 토럼기다 먹다니 혹직 레이바학마라 떡네 자히타렛 군타악바다 마유마카이 따크라바 짜닝아이리 트라바 프라자카야다 시리즈나 쨍싹 피론겐비리 라안다 쪼부 터당 로비키바 아토우버 싱부 마기 마기 마틱 짜바 펌 틴독비 마나마 툼까야

0: 와타리 아하 와타리 와타리 와타리 아재비 착해비 역시 샷삼꾸비 샤켓비 반자비 눕시 샷삼꾸비 아 샤켓비 반자비 눕시 샷삼꾸비
1: 이사이시 타한자 키바가 로이나나 아리바 마타미사이싱 란톡자바 마타가시다 로이저리 아돈나 타우람 따비리바 아시 아카스바니 인팔기 상하이 채널드기니 하우직 마니푸리다 마로 이바 파오 아마디 델리다기 릴레다 잉라지다 파오 마탕마탕 따비라시
2: 아카스바니 인팔 하우직 파오기 마로 이바 파오다 Airport Authority of India amasung Imphal International Airport ka kusam na doon na Raja si da tongan tongan ba project sing pay katuna Raja si busakot pagilambida purak na buhon na doon na lakli. Social media da thagat po warolo mada.

이사이시 다한자 기박을 로이나나 마니푸리 펌사이싱 란톡사바 마탕가시다 로이저리 아돔나 타오람다 비리바시 아카스바니 인팔기 상하이 채널 되기니 하우지 남의락 펌상기 다다기 웨스턴 뮤직 다비라시

마탕 가시디 다비 리버싱기다막 마니프리 페미사이싱 구돌담자기 구돌게 한보이나 로커짜리베 이세이시 사푸 펌다기니 사이삭리바 소리센점 사이랭바 나린드니옴바 아마디 사이랑바 톰비라 숭캄

나한자리베 이세이시 라다라니 풀마시드기 사리타 가스미르기 콘젤다 나린드 징앙범나 사이링바 지앙암 까마이 아마디 나린드 징앙범나 사이랑바 이세이니

0: 이사의 시타 한자 기부가 로이나나 필미 세이싱 란 톡사바 마탕아시다 로이자리 로카사 기부 이사이싱 마탕시나 아한베 이사이 아빈 소이범 아마디 술마 찬누기 아픈바 콘젤다 징카이 톡나 사이랭바 나나우사 골망나 사이랑바 군도세 난기니 하이리바 필미시기 이사이니 아니수보 오이나 로카사 기부 이사이 농시비 임팔 하이리바 필미시다기 데비아 아마디 아빈 소이범기 아픈바 콘젤다 유간디나 사이랭바 나나우사 골망나 사이랑바 이사이니 홍수보다 다한자키베 이사이시 타모이 아니 필름다기 보이레이 톡솜 아마디 상기타 중캉비 아픈바 콘젤다 프라니 융캄 아마디 믹선 라스나 사이랭바 보이레이 톡솜나 사이랑바 이사이니 마리수베 이사이 에제 마시남 아마디 그레시 강메기 아픈바 콘젤다 비노란잔 오이남나 사이랭바 토니 아이범나 사이랑바 야이사 필름다기 이사이니 망아수바 아로이베 이사이시 에게 양고이나 나이톰 삭파 농마탕 하이르바 필마시기 이사이니 사이랭바 비두 휘드롬사 아마디 사이랑바싱 고피 아마디 에게 양고이 타우람란 톡투나 타한자리바 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상하이 채널다기니 하우직 마니프리다 마로이바 파우 타비라시
1: 아카스바니 임팔 하우직 파우기 마로이바 파우다 에어포트 어토리티 오브 인디아 아마송 임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가 쿠산나두나 라이자시다 동안 동안바 프로젝싱 파이카투나 라이자시 부사오컬파기 람비다 푸락나 보호나두나 라플리 social media da thagat pogarol amada imphal airport na hai haujik phawbuda csr project kun mai pagnalishin khre atopa project ani amna haujik haujik paikhatli high court of manipur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lisingni kuntaruk masi high court of manipur gi auditorium da pangthok khre tharomadu da supreme court ki judge justice n koteswar singh high court of manipur gi chief justice justice

이마하기 나오심 이사이다 아둥아이 따라키 타타 타봉돈 나오심 기사이했다 와칼수 말랑판다 소라렌다기 마미 아마 콩도이락라바다 가리와리부 파우담라바 가람바 망란 아마기 와리부 오이리가바 다미나시 더 코이벤다기 나오심 이사이

0: 그리고 뭐 펑머치다 이놈 뭐 거기 뭐 굳달라 막 테이블이기 실컷부터
1: 실컷
0: 나뜨든 행마 더러워디 뭐 거기 뭐 렘나 각촉다 더러워
1: 나뜨든 기능이 라지 난 와클라도 뭐 탕연이지 영화에 아이 관심 이나마도 어느 시대만 나뜨든 라지 말 안 해봐 미워시도 맞았다 너 아무리 이 소원을 서야 먹기 난네 비내라 기간이 고이고 뭐 난가 좀나 큰거를 하지
0: 예
1: 아이코 형지 아이코 형지 간세버니 큰게 논세버니 큰게 난 하나 통해나봐 묵다버렸어 뚱이네 뚱이만 아이락서 아쑨망이만 망다 아쑨망이만 망다라 안면에 까야먹고 이네 큰눈을 날겨니라
2: 박자이네 어? 빨아망한도 로마한 시대 쇼한 시대에다 받들었다 트럼이 와니냐 어이 아이를 선고드랑 받으성 정호 아이를 선고하시는 건데 아이를 선고하려
1: 사엠 마귀만 안 깔리노 아이비요 마귀만 안 깔리노 사엠
2: 미포
1: 사엠
2: 마사디 너는 성일이 내가 마포마치로 만자타는 빛이 난 호주 밴드
1: 사엠
2: 난 호주 밴드
1: 사엠
2: 어이, 아이는 너무 나로 변하리. 아이는 파여성 어디낭 잡는다. 잡아. 아이는 성 하시는 건데. 아이는 성
1: 하시는. 나 코인에 나 코트 콜라이 빨리 해라. 나 통나 뽑아 죽으면 살이 비스.
2: 야, 레이카이기. 이점 점봐. 뭐봄. 마. 마 혹시 누가 있니? 마 혹시 누가 있니?
1: 마 예쁘지 마
2: 아이 사로 아이 너무 좋아하지 내 손을 통해
1: 다시 사엠 마부부 풍부다이 부비가 돌리불어 아이 비어 마부부 풍부다이 부비가 돌리불어
2: 마부로
1: 사엠
2: 예수분 와우 보러 오이
1: 까리 말 안 기다마
2: 진공다
1: 까리 저거 한번 보고 돌려봐
2: 최초로
1: 사엠
2: 마기 뭐 도움은 감도
1: 사엠
2: 에스비 샤멜로 샌비다
1: 나 뒤로든 사엠
2: 또
1: 사엠
2: 나 거기 농마농 말이 맞다 작가이 났대
1: 임마
2: 나 뒤로 나오신거도 뭐 빌로
1: 나 뒤로든 사엠
2: 어이 아 누가네 신기한거도 랑으로 싸워
1: 나 뒤로든 사엠
2: 어 어
1: 나 뒤로든 사엠 마귀 뿌리마
3: 마귀 뿌리마 내 나쁘면 우리 마이 빌싱도
1: 마귀 뿌리마
3: 어머 비내게 쓴 콩대사 내 나빠 따오실라오
1: 짜치
3: 구이 테라바디아 파보이로
1: 이래기 미미
3: 미미
1: 이래기는
3: 사실라오 미미 사실라오 미미
4: 마빠가 나한테 꼬르네 누구야? 에이 그래서 이제 유래지나 오 아이가 제일 멋있는 뭐 합생이 되냐 멋있는 도자라 어 팔팔 실례해주노 왜 내 왕냄들에 간다 뭐 해제를 노래 팔팔팔 누구야? 나 지금 누가 밀렸지? 에이 반지의 100 아이 그나마 이 100대 100도래지나 그나나 이 백지 나올 것 같아 이도 에이 그나나 보부 가라노 돈을 가라노 에이 그나나 이 백지 됐다 이도 능한 국 털지라 오네
5: 그이노도 비시보 그이노도 비시보 번내가 소매에서 루 유어스를 라우드에 미우시다 봐라
4: 에이 소타 버쳐와
5: 아이고
4: 난 뭐야 난 뭐 번바디로
5: 마네 마네 가이기노
4: 번바디네 그나는 번감지 가이기노 세 아이 아마 카라 가이가 카레미 제아 와라 가이보인가 카레미 강해가
5: 아더 요즘 사치는 가운데 우리 뻔 이놈들 이래는 못 하비로
4: 에 이빨가 이래 에이 아이 이빠캉 이빠캉
5: 빠캉
4: 빠캉 뭐라고 오시네 응 어때 난 가이고 못한다 나시브롱기 돔차 가라띠 몸이 누타 그러바샤
5: 좀 넌들해봐 두울은
4: 예 신인의 까타에도
5: 오 까타오이래
4: 까타에도 신인
5: 아너 이빨 와라 우비야데 이빨 신민디다 저위 샥디 강자 우드레

0: 가다 집사 그 돌이벌로.
1: 아야 이 봉광디.
0: 이내 기붕어.
1: 아 이게 분시다. 그리고 뭐 타봉부디 빵 토끼 해내 칼리.
0: 라스에스.
1: 아이는 빵 토끼 칼리부 타봉식지 빵 토끼나. 빵도 봐 연번 누빠하면 이네디. 아 흥바 빵지.
0: 이내 기 라스에스. 낭이 와 칼라도. 아들만 칸건. 영어이. 말아 알아 이번 미워싱도 못 탔더니. 노무디 초나 초이들 앞기다 디피나라 키건.
1: 이네.
0: 낭아 둠나 칸건 꼬 라스에스.
1: 아이.
0: 낭아 둠나 칸.
1: 아이 맞다 눈가 아이들 레이번가 말아.
0: 라스에스.
1: 이만 아이부 빵문데. 누빠 토끼 해주는 양로 와라 원군이. 아이 맞다 눈가 아이들 레이번가 말아 이네.
0: 이네 기 라스에스. 이네 칸기. 낭이 타나링진 이네 로이네 카기니 니기라세 낭가 나나수 카미야르로 낭이 아닌 거 빠무드 카나나수 팅모 야르로 하비 이네 카기 내라세
1: 니
0: 아두부 낭니 사트가 마라이브 케빈 하트나 피에스나 와야구로 피면 모두 낭 낭아 묵드디 하네 칸코 내라세 낭아 묵드 칸코
1: 아이프는 뭐 칸
0: 라세
1: 아이 이샬시모 마라이브 티비마 나시기 말렘 시들레이란 말로
0: 이네 기붕어
1: 아이는 살클 보기 뚱다. 아이가 말해 봐, 티를 비실지.
0: 라스.
1: 이네 얘기는 펌드 시내를 먹여야 되나. 아이, 아이 형제라 이분이.
0: 이네 얘기 라스. 이네 얘기 붕어.
1: 이네. 살한다 이게 미국지다. 셀기 마이 통도.
0: 라스.
1: 아이 없는 운이니.
0: 라스.
1: 근데 뭐 마귀 마이 통도 진트럭도 비랑 머리 빠르싱도 물어보니. 아이 걱정 다 들었어 빠가 말로 이네.
0: 이네 얘기 붕어.
1: 아이. 아이 마부 아부 가는 운하나 바로 있네
0: 이 얘기나 하지
1: 아이 마부 아부 가는 운하나 이네 아이나 로이 보이는 못 간절히 아이나 살클 보기 뚱다 아이기 말아이 먹기 이름이 잘세 이네를 나 사슬을 끌어놓고 미우고 있네
0: 이네 얘기나 하지 이네 얘기 붕어 이네 분량이나 번득거리 아이나 아이를 시기는 하지 이네 부카리 아이는 콧마리 부는 이네 기부모 이네 콧방 가는 이네 할방 가는
1: 아이씨 알로 귀찮네
0: 이마 이쁜 이마 내 일한테
1: 이쁜 이마

0: 난 오직 가다 이제 쓸게
1: 아휴 아휴 이번 광대
0: 난 아기 판다까리며 다 하란 말 하더라
1: 부님아 하이닝무대 공간이니 하이닝무대 하면 기분아 아이 아이길래 양실로 오이나 파산 그
0: 난 나둠나 떠오라가 앙악신의 까람나 강눈에 라이가니 이말레이 기대베기 이말레이 기대베기야 와바마시아 강립에 분수시라 낙나 와바마시아 까마몽 하파오네디라
1: 부님아 아이 강해 아이 강해 아이 이제 시북만 아이북 TV 말라이 드라이브시 아이 강해래 부님아 아두부 아두부 아이 인스펙터 카바모디 예수님 나르신부 아이 이게 구심은 하늘가
0: 나세스
1: 이마 하트게 너만 통쾌하네
0: 아두디는 안드라가 온다 이렇게 하이리브로 하 일부러스 나리아 보고 이렇게 하이리브로
1: 이마 클라이파이가 리볼루션 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리볼루션 신이 왕을 와 클론부 아이 이랬더라 이랬더라 이랬더라 로비 와버리네 아이 뭐 할라키니
0: 할라키니 나 할라키니 할라키다 바닥나 할라키다 바닥나 유민 콜부 왕탕맥이 맘말인데 연통남 리버까리기요
1: 이 얼마나 돼 라이더 왜 아더 보석할래 이보다기 마땀 칼기는 번 덥탕키
0: 라시에스 아이 강이 낙내 라이기들 왜 보석하더 아이 강이 마두나 라멘 콩문이 라멘 라두나 마이리 태우나 빅리비나 셀루피에 마디 아이부 땅고 있다 안에 싸키보드 딜랑이 흥망한
1: 뿐이마
0: 아유 뽀비나 번에 셀레티 하이드나 그래 뽀비나 번에 셀레티 하이드나 낙내 마부미나 이번에 들어라시
1: 뿐이마
0: 라시에스
1: 아이 와팜도 와팜도 아이는 아무도 아무 하나 빨라 놓아야 할까마더라 와팜도 아이는 아무도 아무 하나 빨라 놓아야 할까마더라 매미야 이겼었네 매미야 이겼었네 매미야 이겼었네 매미야 이겼었네 그래 알겠지 뭐 매미야 로 매미야 이겼었네 아이 아이 녹슬라 이브씨 아이 녹슬라 이브씨

0: 그러게 꺼.
1: 뭐뭐 환대 환대 뭐.
2: 다비리 소망 릴라 앙앙 벨레이 릴라 시기 아홈 수바사룩 릴라 사나비키바 임팔 제트라캄 드라마 애소시에이션 기 릴라 강보 누가이라바 마칼마텔기 타롬가야 렙타나 채널 에시데기 타한자리 렙타나 수 다비유 하우직 아묵 타미나시 텍점 감비르나 콩바 바시데기 누시바 이세이 수르

0: 나하롤이 건젤 타우람 따비리바 마룹싱부 따람노 억제리 구름제리 나시기 타우람다 부제르글리 삭탁 디유 미암다 타우람 아시다 과시파이 뉴욕 클럽기 토미싱가 우나두나 와리사바 우나두나 와리와타이 사나비리바 싱디 데벡토 아코이잠 아마디 가우리 하우범 로이나나 타우람 아시기 레코딩 팀다 사루야자리바 싱디 라이샴 토이데비 아마디 타우담 로젠드로 하우직 따비레시 삭탁 디유 미암다
1: Devektong asi saktak piyu miyam da thawar masi ki damag akwe sumlak pana Kwasify hayriba mafamasi yaw silakle Mafamasi ki KNYC hayraga su khagna ba Kwasify New Youth Club ki thawmi shinga Unaduna mafamasi ki matang da Thoidok hendok na kari karambo afam sing khangmi na bagi Tanja adu laumi nasi
2: Wai gauri ibani na ngasadegi sumlak pung matam da su Mafam phaza phaza wa kya amkak su ure ngasi ki lambi da uwa yam ning tija na thawa amade Ning tija ba club amada zu ngasi ya ibani na thunga layra de Makhatarak pa si di Moru iba am Kak wadi pasak tak piu miam dah hari pasik kita mungkin ngasih gilam dah mesti.

0: 그래다. 그리고 봐, 민용 씨 강대버가 나나 너무 광우탁다. 이씨, 아이나 방간 갈라보라. 그리노, 그리노 뭐 세마랑 미시도 우리 버시보. 아, 이 강강 실려버 얘 나오면서 연봉 그틸 뭐가 닝버퉁대나 따이방반 다도 크럽이 연봉기 마마. 그리노 미암 랑이 버시나 미암 랑이 버시나 그리노
1: 그틸 뭐 야이가 연봉도 따두면 내 형래
0: 하하 연봉 연봉 가이다 우리 해봐
2: 호이 연봉기 타와 야옥들어봐 학장도 그틸 뭐 야이도 따오래 맘이 숙고도 없비 그래
0: 그리
2: 기티니스 여름들에
0: 그래 아이로 우리 버시 보가리노 맘이 야옥들어봐 기티니 럭톡 비크러봐 야몽 렉바기 까나나바 떠오락가도바 아짱바 미싱이다 먹다까 톡라바 마기 학장부 민웅시 강드라바 니 사들 라이수라바 맞담기 땀나 라이싱나 팍두나 오 그틸 뭐야 이제 봅시다 힝쩌 야이땀바 땀나 라이마야 나자고 이 사리 아두가 아두가 막노 목니 하이나 간절한바 그틸 라이렌비시기 통신치다 야목나따리 미린상도 맞다 맞다 타닷 빌어버가 나군박이야 시박장고 야모 낙내에 나오면서 아두기다 먹다가야 아두 와저람 그러바 아두가 낭기도 먹다니까 나와 빌어버가 되겠네 야모 그리노 그리노이나 우리 버시보 그리노 야모 옛나오마자 이스 가이텐시디 아시바 학장마야 아마나 자궁나나 따리다나 아이마 이응우네 아시바마야 함시 흥닝박이마야 이는 말이 애영말이 영적하다 그래 아두가 아두가 야몽 야몽대도 먹다 아두날라이 그래 야몽 나띠 야몽 낭디 행코 낭 시부의 아들이네 야몽 낭 행코
3: 이마 이마 깨누니 시부 뭐로 잘라냐 대마 대모 대모
0: 까리 야몽 가슈 더 어디 있고와
3: 아씨 로 이래 농촌법 혹시다 보면 망 가슈 망 놀이 말리네 떠오르지
0: 세마 랑방칸 칼로라마네 아이고 시부
3: 아씨 도권이란 건 따는 싹바 우리 애네는 시리 따져도 세계들이 아마 따는 호원을 하이다래
0: 자로해 마시마